0: 깜짝 예리조!
1: 그때도 슬가로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그 가미 서플라이
0: 깜짝 예리조!
1: 무다무 필리언 임포트 로컬 극명한 버거이 석컬러워커
0: 깜짝 예리조!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갓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리조!
1: 마이 망가 발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테 꾸아브로아스
2: Choy, babakla ko bi ref, Choy.
3: No, pagpupaman lang ang ref niyo sa balay niyo.
2: Amo na gani, Choy. Pagkabot ko kahapon sa balay, walay na. Ipamangkot kong boyfriend ko. Kung di nakantong amon nga ref, hambal niya, masikuro na misplace ko lang ko no.

0: 빵짱 예리촌.
1: 국제도 수리하고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 가미 서브라이
0: 빵짱 예리촌.
1: 뭐다모 필리언 임포르테 밀로칸 끙방한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리촌.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촌.
1: 마이 망가 발라 끌어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.
2: Choy, may kansi ka na, Choy?
3: Ay, toto, may ari gid. Tsaka damo gid isang utok-utok.
2: Mayo pang kansi mo, Choy. May utok. Ang ako nga ex, wala gid. Ginbayaan niya ko. Ginbaylo niya ko sa maslaw ay pasakon. Te, gindang utok niya.

0: 빵짱 예리쇼!
1: 내가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그 감이 잡아라이!
0: 빵짱 예리쇼!
1: 뭐다 무필리한 임포르테 밀루칸 끝망한 바가이 싹갈로와까!
0: 빵짱 예리쇼!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!
0: 빵짱 예리쇼!
1: 뭐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!
2: Joy, pamakal ka ni Joy Pansit Canton.
3: Ano nga flavor?
2: Ang hot and spicy, Joy. Hindi pareha sa relasyon namon. Naging napamugnawan.
4: Want to upgrade your energy and your health?